아, 아자르카시 꼭두 패던 그 나게는 그런 게 말라니 세웠던 로기고. Hello. Hello. Hello. Hello. 아, 꼭두 무슨 그런 게 말라야? 피해봐 다시 거북네 그런 피네니 막이.

어제로 같이 거듭 회담을 나가는 그런 라인 좀 만나셔 보통. 헬로 헬로 헬로 아우 꼭두선 그런 마양 돌아게 벨라케 증절라 그러죠. 비에바 하나 이리 잡으면 하루로 그러기 탐하였나.